0: 웃으네요.
1: 아구리에는 왔고라고 공부를 해라 우리.
0: 무서워 같은데. 그부터다.
1: 아, 코나리 무차.
0: 아, 코나리요.
1: 코나고 코나니니 투마테인.
0: 아, 코나이니 로리.
1: 와이스야 가마테레스.
0: 까모니 까모노 페라.
1: 에니. 아하. 아보네. 와켄사나 코니 나니 미페가 피나 팔 카페키 초코잔 랑가니. Professor nomfundo fufuka vali munandile ngoma.